0: 진통제약을 주세요.
1: 어디가 아파요?
0: 배가 아파요.
1: 증상이 어때요?
0: 배탈이 났어요.
1: 아, 그럼 치사제약을 먹으세요.
0: 아, 고맙습니다. 진통제약을 주세요.
1: 어디가 아파요?
0: 배가 아파요.
1: 증상이 어때요?
0: 배탈이 났어요.
1: 아, 그럼 치사제약을 먹으세요.
0: 아, 고맙습니다.
1: 네.
2: 증상이 어때요?
3: 감기에 걸렸어요. 머리도 아파요.
2: 해열제 약을 먹으세요.
3: 고맙습니다.
2: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3: 고마워요.
2: 증상이 어때요?
3: 감기에 걸렸어요. 머리도 아파요.
2: 해열제 약을 먹으세요.
3: 고맙습니다.
2: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3: 고마워요.

0: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증상이 어때요? 증상이 어때요? 증상이 어때요? 증상이 어때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머리도 아파요. 머리도 아파요. 머리도 아파요. 머리도 아파요.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약 주세요. 감기약 주세요. 감기약 주세요. 감기약 주세요. 배탈이 났어요. 배탈이 났어요. 배탈이 났어요. 배탈이 났어요. 기침을 해요. 기침을 해요. 기침을 해요. 열이 나요. 열이 나요. 열이 나요. 열이 나요. 콧물이 나요. 콧물이 나요. 콧물이 나요. 콧물이 나요.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식사 후에 먹으세요. 식사 후에 먹으세요. 식사 전에 먹으세요. 식사 전에 먹으세요. 감기약, 감기약, 진통제, 진통제, 지사제, 지사제.
1: และวันนี้หมดเวลาของรายการฮันกูกออันยองแล้วแหละครับชาอุเมเพ็บเกิร์ซึมนิดาพบกันใหม่ครั้งหน้าครับสวัสดีครับ

0: 진통제약을 주세요.
1: 어디가 아파요?
0: 배가 아파요.
1: 증상이 어때요?
0: 배탈이 났어요.
1: 아, 그럼 치사제약을 먹으세요.
0: 아, 고맙습니다. 진통제약을 주세요.
1: 어디가 아파요?
0: 배가 아파요.
1: 증상이 어때요?
0: 배탈이 났어요.
1: 아, 그럼 치사제약을 먹으세요.
0: 아, 고맙습니다.
1: 네.
2: 증상이 어때요?
3: 감기에 걸렸어요. 머리도 아파요.
2: 해열제 약을 먹으세요.
3: 고맙습니다.
2: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3: 고마워요.
2: 증상이 어때요?
3: 감기에 걸렸어요. 머리도 아파요.
2: 해열제 약을 먹으세요.
3: 고맙습니다.
2: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3: 고마워요.
4: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증상이 어때요? 증상이 어때요? 증상이 어때요? 증상이 어때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머리도 아파요. 머리도 아파요. 머리도 아파요. 머리도 아파요.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약 주세요. 감기약 주세요. 감기약 주세요. 감기약 주세요. 배탈이 났어요. 배탈이 났어요. 배탈이 났어요. 배탈이 났어요. 기침을 해요. 기침을 해요. 기침을 해요. 기침을 해요. 열이 나요. 열이 나요. 열이 나요. 열이 나요. 콧물이 나요. 콧물이 나요. 콧물이 나요. 콧물이 나요.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요. 목이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다리가 아파요.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빨리 낫기를 바랍니다. 식사 후에 먹으세요. 식사 후에 먹으세요.

0: 먹으세요. 식사 전에 먹으세요. 식사 전에 먹으세요. 감기약, 감기약, 진통제, 진통제, 지사제, 지사제.
1: และวันนี้หมดเวลาของ

0: 나는 것을 좋아해요.
1: 갑.
0: 내가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해요. 자전거 타는 것을 좋아해요. 내가 좀 야오 있는 내가 레오 타 건초 들렌 들렌 꼭 산책하다 내가 그 산책하는 것을 좋아해요. 초 들렌 산책하는 것을 좋아해요. 레오 방콘 초 옷감랑가이
1: 갑.
0: 내가 꼭초 옷감랑가이 그와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요. 옷감랑가이 그 운동하다 운동하는 것을 좋아해요. 더빙이다 이가
1: 정말 많고 그저 또와 가오 저 윙.
0: 윙크와 달리다 나가
1: 달리다.
0: 뺀길이야 고유 강나다이
1: 그럼.
0: 달리는 것을 좋아해요. 달리는 것을 좋아해요. 나이가
1: 또또 나이 와저
0: 가
1: 윙. 네 갑.
0: 가 레오 잔 아티바이 송뱀 나가 그첩 알아이 알아이 내와 사이 캄남 누와 사이 끄리하고 루펩 땅간 있는 나가 사이 캄남 그와 산산 을르를 좋아해요. 때와 타 사이 끄리하고 야오큰 있는 는 것을 좋아해요. 차이다이 탕송량 왕간 가.
1: สื่อความหมายได้เหมือนกันนะครับ
0: ก
1: ทีนี้เราอยากรู้ว่าไอ้สิ่งที่เขาชอบเนี่ยงานอดิเรกเวลาว่างนี่เขาทำเนี่ยเขาทำมันบ่อยแค่ไหนถี่แค่ไหนถามยังไงครับ
0: ทำบ่อยแค่ไหน
1: ครับ
0: 얼마나 자주 하세요? 하세요 그와 탐 나가
1: ครับ
0: 레오 얼마나 타우라이
1: อ๋อ
0: 레오 자주 보이
1: ครับ
0: 아까 거 루암간 얼마나 자주 하세요? 탐 보이 케나이 얼마나 자주 하세요? 레오 똑다이와 탐 아틀라크랑 일주일에 한번 해요.
1: 그럼
0: 일주일 그와 능삽다 나가 에 아틀라 나가 라 그와 에 일주일에 한번 능크랑 해요. 탐탐 아틀라 능크랑 일주일에 한번 해요. 난 뿌리한다이 능삽다 그리고 능드한 능비 양니다 나가 한 달에 한번 1년에 한번 고다이 러이카 메똥 능크랑 고다이카 송크랑 삼크랑 고다이 한 달에 두번 드알라 송크랑 비라 삼크랑 1년에 세번 다이카 레오 아니 뺀 간나들레코 자탐다이 투관 고 매일 해요. 매일 그와 투관
1: 두번
0: 투관
1: 갑
0: 레오 둑삽다 탐 숙삽다 그와 매주 해요.
1: 매주 해요
0: 매주 레오 둑 둑드안 탐 둑드안 고 매달 해요. 레오 탐 둑비 매년 해요.
1: 내년 해요
0: 매일 매주 매달 매년 그와 뭔둑 두관
1: 두번ทุกสัปดาห์
0: 둑삽다
1: ทุกเดือนและทุกปี
0: ใช่ก็ใช้ได้เหมือนกันค่ะ
1: ครับคุณผู้ชมครับวันนี้เราก็ได้เรียนรู้ภาษาเกาหลีแล้วก็ได้ความรู้มากมายเช่นเคยนะครับขอบคุณอีกครั้งครับสำหรับอาจารย์วอนแฮยองครับขอบคุณครับ
0: ขอบคุณค่ะ시청자 여러분,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만나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군푸첨 땅 자리한 파사 까올리나카 레오 타미 오카 그라우나 쩌까 마이카 고쿤카 사바디카
1: เอาเลยครับคุณผู้ชมวันนี้ได้รับความรู้กันเต็มเปี่ยมเลยนะครับเรียนในห้องเรียนแล้วก็ต้องออกไปใช้ข้างนอกกันด้วยครับกับช่วงนี้เลย Try Out
2: 해요?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요. 쇼핑하는 것도 좋아해요. 민 씨는 취미가 뭐예요?
3: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요.
2: 얼마나 자주 보세요?
3: 일주일에 한번 봐요.
2: 내일 시간이 있어요?
3: 내일, 네, 있어요.
2: 그럼 백화점에 갈까요?
3: 백화점에 왜 가요?
2: 영화 보러 가요.
3: 아, 그럼 쇼핑도 하러 갑시다.
2: 네, 좋아요. 시간이 있으면 뭐 해요? 여행하는 것을 좋아해요. 쇼핑하는 것도 좋아해요. 민 씨는 취미가 뭐예요?
3: 저는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해요.
2: 얼마나 자주 보세요?
3: 일주일에 한번 봐요.
2: 내일 시간이 있어요?
3: 내일, 네, 있어요.
2: 그럼 백화점에 갈까요?
3: 백화점에 왜 가요?
2: 영화 보러 가요.
3: 아, 그럼 쇼핑도 하러 갑시다.
2: 네, 좋아요.